ꯃꯔꯤꯁꯨꯕ ꯑꯔꯣꯏꯕ ꯈꯨꯗꯣꯜꯗ ꯂꯧꯕꯤꯔꯁꯤ꯫ ꯄꯥꯞ ꯐꯤꯜꯝꯗꯒꯤ ꯑꯍꯩꯕꯝ ꯁ꯭ꯌꯥꯝ ꯁꯤꯡ ꯑꯃꯗꯤ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ꯗꯤ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ꯗꯤ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ꯗꯤ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ꯗꯤ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ꯗꯤ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ꯗꯤ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ꯗꯤ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ꯗꯤ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ꯗꯤ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ꯗꯤ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ꯗꯤ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ꯗꯤ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ꯗꯤ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ꯗꯤ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ꯗꯤ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ꯗꯤ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ꯗꯤ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ꯄꯥ ꯑꯃꯗꯤ ꯃꯆꯥꯅꯨꯄꯤ ꯑꯅꯤ ꯑꯁꯤ ꯃꯍꯥꯛꯀꯤ ꯃꯆꯥꯅ

0: 달라도 마마 아마빠 모이나 아이코이나 기타 간다두나 이행시 하이브니다 하 마사 마사수 야나자이 라이라 자라바수 누파 마사도 파나파와 마린에 아이디에 하 마치 예두나 와나 샘자라 그러보니 와나 호록바 마사나 수 헤나 파바니다 과
1: 파리 마코이 바봉나 따치 예나 야닝라 바니나 아이수 야자리
0: 아
1: 아두가 아시마땅디 하이비코 마기 시파이기 타박도 또 올라가 아토파 타박 아마톱시 하비
0: 마두 잣나바 야바나티다
1: 마코이기 담악타디 아이나 미기 마망다 쪼코다 바쿠나 막 타도코 감라가 아이기 아빠 함바 시마탕디 퉁한 방암라 로시라
0: 하이르가 디 옌바타이다나 하 낭기 와시시 루리네

0: 그리고 뭐 시드라바 보석도 오이드네. 아이씨, 야, 암나 파는가 너를 이자가나.
1: Shukla vastri mashis bindu jaisina lukayu
0: 말한디야, 파장을 해봐. 아무 뭐 피도, 피도기만 우리들네. 아무 뭐 빈도 말이 끔떡했어 옹기더네. 시들레벽이 뭐또 없는 거
1: 라,
0: 이러냐?
1: 아, 이, 꼬, 헤, 이, 까, 또, 빠, 삐, 라, 응, 까리, 앙, 씨, 아이, 비아, 호, 띠,
0: 내가 원래만 아니라 말하는데
1: 에이.
0: 콜로나 저리라 이봉호 해가 오라 하리야. 까 이기노와 이봉호나 식내 비리두고 잠깐 떨래 리바 바비 따비 뿌는 먹디야. 아이 이봉호 기리바는 라비 이번에 떨어보니
1: 이
0: 해가 오라 하리.
1: 소르체 예복 두마르 으 박드 가자프티
0: 아는 나라 이라
1: 에이
0: 말하는데 한 건설이 지디야. 한두 끼 프라타 아빠로 되어버린 경우지디야. 아두고는 이 쇼르기만 아이고 이봐. 이 쇼르드네 프란 거셔봐. 아들 봐, 아이 목이 디 말아 이 벽도 오이 되버렸네.
1: 오 고해 뿔는 제시 둑디르 칼라시
0: 나 먼저 파자이다. 너가 해. 만아이라 마는데 이년이 마하비슈노 상고마법 사푸제 빅터널 레이라 빙고는 오더니 통을 파자를 해대고 상고마법 사푸제.
1: 수라 빈두 빠띠께 호우 나까레
0: 아들마야, 아무 파도에
1: 예뻐그레츠 에이
0: 하늘이 봐 상공사포 상공부도의 능력 라고도 아들마야 이 까봐 사마르샤바 보도 까리고 뭐 말이 그분 따그라 비네 마시노 없이 너네 상공도 까나 아무도 속는
1: 자.

0: 순둥 그러지. 마사이 붕어도 아들 뭐 마사이 붕어 라스코 말도 어두도 뭐도 오늘 하루 거기 여기 뭐 해봐 이거.
1: 도비 아트마 베이제테 푸트랭 예예 상스트르 방니
0: 말은디야 사스트는 라우리야 봐 거기 하이 라우기 비다 핵 복셔베 샤시디네 마파마카 마네 예든 사스는 라우블레디
1: 마하비스 로니 제노 밀리라 아포니 잉에이
0: 쇼다 하리 박티 탕바 쇼다 프리엠 네버닝 고도 아도 우너드르 주네 마샤마카 마나리 바 마샤이 부고도 람보에 바이가 우너 할루 까이더게네
1: 헤이 토비 자이 자이 소와 라자키 코히라 앙에이
0: 시리고랑의 길바도 헷 방법과 안 되는 것이다 라마난데 박티 깔미 한가 서류를 얘기해드리네 닌다우긴 나도 시인 해내 라마난데
1: 아야이따 부트렐로이앙 아이랑
0: 에야디 눈시래 닌다우기 마셔 아이붕어 프라타브루다기 마셔 아이붕어도 마시다 닌다우디 아야블로레레가네 시리가오랑이 나도 뿌르게 라인에
1: 배송 순대랑 라자로 부트랑 샤말 보롱 우노
0: 가야디 파제그리 이행벽이 빼나이 들어봐 프라타프루제니 더기 마사이 붕어도 샤마버르네 오래들네 니 맞다 모이고 이행만 누가니고
1: 스들강 사플 노요 노이
0: 밀레이 밀루 아니 막도 이엠버기 빼나이다 번 음식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봐 아주 그럼 봐 구수도 모르 상반을 해 그래 이엠버기 야무성 원 노이니
1: 빛담바람 도랭에 라마토노 아바로네
0: 아야 아니 파자 그래 네 뿐에 마도 안 가도 되네 마니로 돈 뿐에 먹도 레이팅 오이리미도 사나 피게 돌래래가네 시리가랑이 나도 부설럭부도 이 영도 까야 되는 시위를 해야 한다

0: 나 신이 하시다 막나 자로 심지 또 빠이래 가 마시다 군디샤 만디도 실독바 시독바 하우리 이니 불안해 가 우리 하리
1: 그렇담 메 마지 닐로야 엉 거리야 소돈
0: 아 맞아 마 빠이 예 제가 아주 심도미 시대기 디 군디샤 만디 만디도 기니 만웅 욕설 에 실독바 하우리 이도 이
1: 공원 히토로 만디라고 보고롱 쇼보 샤마 아지롱
0: 가나리 마카 실독바 노래 팔랑 마이게 이마리도 실독바 하우리 에 마타깔로 이니 실독바 하우리
1: 쇼원의 마지 짱리 밑도시 소디 일앙
0: 야무라봐 파랑 분의 먹도 아이봉이 시 하시다 말하냐 마시더냐 시독 잠독부도 까야하게 뭐 드는 티냐
1: 호흡이 시베이 때시 소디 일에놈 시작가 모혼
0: 시대기디야 제가 모혼을 링샬래 아이 부모는 아야 아마 아쇼는 신문도 딱 보신 거 하오래도
1: 자리 빠시 사뜻 먹대 스마 알쟁은이 꾸레
0: 아니다 먹대 뿐에 받으시오 아이 부모이 뚱밀에 이러기는 마시더냐 실컬에 있는 숨집가 빠이는 실컬에 입니다 시대 아야 아마도 딱 드는 나한테 하오래 있는 실도 나한테
1: 오네 소도이 인외 프라봉 시카의 소바 아래
0: 이런 말 아이 박도 징징에게 해 박도자 아이 봉어 자가 나한테 뒤에 벽에 많이 만드시 뿡잉샹을 시행시고 나는 따로따로 담시고 해야 되느냐 남 소를 소를 되느냐 박도 징도 딱 베리입니다
1: 비마우라 싱에 그리해 소들로 이오 크리스나 남에
0: 시가 나는 마봉어기 이봐 평제라보다 아이 아마 박도 뿐에 먹도 신은 마시더기 남 순간 노래 입니 아와 버티드는 마시더니 신동 노래 봐도 아 보기 마셔니 이 인마다 보기 마셔
1: 박대고

디헤드 다 신통포이 후루와 뿐에 먹나 따이버기 파자버도 모두 언덕버기 뭐 셔니 브랜들로네 따위 박다 뿐에 먹도 시리고랑은 식뭐 박다 뿐에 먹 아야 뭐 박다 뿐에 먹 시리고랑은 뭐 붕어기 브랜드 따오드나 군디자만디 심도는 신통포 하위 신의 나이 코기디 마땅아 시다 되는 자리기 시기 마카드 라카데바 프라상가 시디 가나고 보자신의 무토군 외르스누 샤바월신우 남 서레볼로그리 뿐에 먹나 시라다 고민 있는 거 우리 대 이봉오 이비만이 나온 소리가 매 시라하면 꼬리 보사.

0: 아따르시티 공을레토 레토 헌시소 바즈불리아따 아따 오슈 이메메 류카리 크로도고즈로스 오지호 무스시 레리 아프크 모칼리 레시토 세톨레 헤니뚜 에카헤 호즈도 디니 아데 소타노브 크롤레우 레오니 무스 안데무 코프무리아스 토 사즈 사즈 조오 인드 무쿠스 노지호 제호 호시소 오즈마 시플로 불로리 헤프신 즈고로 해피 우에스 프리르한지 하지 호시소 오즈마 시플로 불로리 헤프신 즈고로 프리 에리 프리고지 조스 에스 아 푸니 레슈 에노기 슈부 아호 콜리다 르다 쉐미 푸나노 나노 부노프리 까마노지 노지 오체헬루 오즈헬루에스 오르 나즈마라 오피트 피에스 에스 오피페 나즈 마라호 우르 스튜지 튜지 카프리스 프리 카셰스 시 세헤 카프리스 프리 이도 쉐이 미프에 모쿠 시온다코 노 카프리 이티지
1: 오시스 이 메파데 오페 파데나스 나스코 스마조 아카이 크롤레 티노 부시지 시지구 어디 안 데코소 레타 시지 으사조 사조 슈아론 즈오 프리니트 부어 펠레 시지 으조레 조제 조오 이 메모 푸 모브 크레스 크레스 조오 이 메모 푸 오페가 지 크레스 자케기 리 자키 리 콤부 리즈스 푸 세푸 슈아로 즈코로 에오키 코로고즈 조스 에슬레 헤이로 메오 프리니마헤 코노 코너치 크리모츠 에크리즈 보아 칼라마스 보 스보호 후키가 렌데 에코노 부키 케코톨로 리마사 으카 푸마케 사다쿠 후사타 사타 조오 테푸 치카니스 노부푸 부프 언니 스마리푸 에프키 코로이 스데프라 데프라 쉐미 푸나 데타에 마이나 리세토 코노 리프키 필레노 부코 부코구 우티코 다모 솔레티리 이조노 레히 레히레 헤프 소르 마티코노 코노 르시티 오키레토 레토 호시소 바츠프리타프라 타프라 조리 코즈프후 후코코 티티디 노마나 에크리즈 피에스 에슬레 헤프 소르 마이 피스 노 푸치시 마하 마할레 헤로 메우 프리니 바티 푸크라 푸크라레 헤프로 으가헤 마티 코노 코노 르시티 오킬레토 이호가 리마킬루 에칼리마 모즈푸코 푸코 조올리 코즈푸후 후코코 티피비 노마나 에크리즈 피에스 에슬레 헤아 프로 으카헤 마이 피스 노 푸지시

0: 이지에게 이바이가 레이팅을 시다 이지에게 우부 시다기 그런 몸은 땅과 번역 시험에 딱 부끄럽게 그런 뭐나 땅한 거네 시신의 카라디 땅한 거니 시에게 이바이가 나 고유음달래 허리인 것 시다네 시 이빠가 딱 부끄럽게 니 시험도 우부 어디 이지에게 이바이가 락중 것 시다 잘 오르게 잘 오르게 면 시
1: 에이 까나노 까나노는 헤이 까나노는 헤이 부고는 거
0: 아이니네 아이니
1: 까이노 아이부 낭시부 오키금스 따오래 낭나 고잉잉이 배드노 까리노
0: 까슈잉디네
1: 하 낭나 민까리까위
0: 아이니 바이니 너모우누 비야 한기 마나오누 바 까꾸니미
1: 까리야 나구 하이바 에이 나구 라디 뿌리시까 위야드브라 하
0: 슬로이리 해 까꾸 하이비네 까꾸 까꾸 까꾸 하이바
1: 까이논 헤 이미 다시 꽃까지고이네 헤 만나가 시 창도드나 낭낭 진짜 초스네 나클라트 발루라 낭 아이분나 카르타 티게 가드나 마네가야 우시트리 노네샤 하 나 우시트리 벤나트로 막클락시레 세초스네 헤트탱게데 마치 아이 마치 함브라 낭
0: 아이디 로이레드나 이네 아이 아이까 구네 해봐 나띠 이네보 이모시 캉드로보 이세미스 나기 모파누파 까구니미 아이
1: 호이네 호이네 마니네 마넨봉니네 아두 까이도레 해브노
0: 아이디 비네 비리 거리눈기 락서룹노 캉데 이네 아 아이셀하게 아이 더벅레 우리 아이셀하게 이네 아이셀하게고 아이 파니 역시 쇼 홍당 털이 얘네 또 우리 그래서 알아 또 우리 싶어
1: 해마 해마 해마 하이 시디카리노
0: 까슈나 띠네
1: 하 시카리노 봐
0: 까슈나 띠미네
1: 낭나 폴 마눙데 예쁘는 폴이 봐봐 시카리노는 해
0: 까림띠 예쁘띠미네
1: 하 부터로 부터로 부터로 까리노 낭 예쁘 부터로
0: 까림띠 예쁘띠미네 이네 아이살라게 까림 예쁘띠고 아이살라게 이네
1: 하이 가다이노 이엔게 라우토로 우네 낭나 예쁘 봐봐 또 라우토로 우네 아이엔게
0: 예쁘띠미네 시 예쁘띠 봐 시 까림띠 예쁘띠 봐시 이시에도 비기는 뿌락뿐이 봐시 예쁘나 띠 봐 시
1: 가야 무슨 티르는 거냐
0: 에이 우리 봐.
1: 낭 잡다 숭애야.
0: 이슬기 미니. 시도 비기는 프로포니 보시. 시
2: 탐. 그 그이노 또 오늘이도 보.
1: 하이. 봉아. 이양고도 마시나네. 판액시 후란드는 뿌르미 미니세.
2: 하. 그 그이노 하자.
0: 이봐. 그다리 와로. 이네셰. 자르 먹이 미니고. 아이부 스나디 하리네. 아이나 시도 비기는 프로포니. 아두가 이네나 이부 액터 후랑고 달리. 아이부 정아리 달리. 마통 마나오디 나시엘 욤시다 생락방가 모이더리
2: 가고 능 샤오르노바 이마세 능나 토이나 술 락다버니네 마석 락신 방금다다나 떠오리네바 한외로 보기 마나수 카르타 티르버네바 이히 이마기 나타나 보두조 모하브드 마리네 떠오리세 세세 가고 샤오그노세 이때 이마가타소고 락방가이 보이네네 세 아따 방구지
0: 라오세 아이 펌으로 아이셀하게 아이셀하게 이봐 아이셀하게
2: 가고

0: 대파. 날씨 네 그만 턱시게. 아이슈 시엄들레이티.
1: 시다. 너희 제회도 절로 시가이노. 너희 나와이쇼 피셔니 가이노 셀카라니로 시가이노.
0: 자 마두만에 아이 슝업 맹아 말이고. 난 아이 책당 아이 싫은 거다 봐. 아이 참나하더니 니라 우리 시강이더라.
1: 가이노 아이스 보이더. 가이도 보여 오르게. 나들가 나바이네가 부레이라바.
0: 마두기 나티 해. 시가 이바이가 고이들 레 호링이 되네. 아이나 모이롬다 딸려 하이진 번에. 에. 단자 잉라가 시기 파니 카포 부도. 들기 파니 카마 이쁘가 돌럭 버드네. 예. 시기 머니 부나 파그더 버기 같이 땅아이 번이미. 더 아이 목가네. 시 호이다 시러루시 하라바 아이 슝쩨 잘라로 있고.
1: 오 이더 나한기 파닉도 어두이름 따리네 하.
0: 아니미도.
1: 아두는 니네도. 이따운 와나 부럭 버기니네. 놈이 또이나 파츠나 빠리나 칼리에도. 야시 아도 파레카이 놈디 칸나지시. 스마이 좀 나이브나디 야로이.
0: 주민이도
1: 간조는 먹 들여시.
0: 아이 주님이도 능데 팀이.
1: 아이디아도 부터 시간 놓고도 재는시.
0: 이따 마품레이. 사시
1: 가이다.
0: 아두다 보살라디네. 쇼에라로. 아동 방가답니다.
1: 나디 아동 마품도 다 하이오바.
0: 하이기미.
1: 나디 셰엘부 방니 하이디카 이노 이야디아 자체미도. 로 마품도 마품도.
0: 시시시 아따이 나디바. 에코이 켄드기 한덕 보올랩카니나 떠리바누 파마레이드나. 아 무이드 자체미도. 아도 에코이 다 크레디

나하롤기 권질 토름 다비리버싱 부 한부묵다다 따라함녹자리 구름자리 나시기 토름다 담자리버히름 웻 행글럭바나 부럭바 사이팅싱드기 마토카람나 섹신가니 하이리버히름시다 레지나 톡송 클리니컬 다이티신가 우나두나와리부테이 사바 우나두나와리부테이 사나자가도리바 데벡도 아쿠이즘

이세이 씨 딴 자키버가 로이나나 다비닝바 이세기 구돌다 마얌나 칸비럭바 다비닝바 마니푸리 필름 이세기 구돌 란톡주블로이제리 아돔나 토람 다비리바 세 카스바니 임팔드기니 하우직 누미당이 뿡 따라마카이타레 아카스바니 임팔기 강라 채널기 토람파링 루신제리 하이앵아유키 뿡 망아마카이타바 마탐다 채널아스기 안바 토람파링 아묵 산두파 하우자가니 Sanduk Chagadapa Medium Weptometer Chahum Nifu Dasmikama Kilohat Chanipal Marifunitoi Matamadu Fawudang Thauram Tabiribasingi Mafamdagi Kainanabayathang Nijari Binavirasi Jaya Hind